가신 날을 알까요? 묻힌 곳을 알까요? 이 날일까? 저기일까? 알 수 없는 당신의 길, 당신의 무덤을 정해봅니다. 오늘이 그날일까? 여기가 거기일까?